諗大家咧可以繼續咧享受呢個 fever， 因為夏天仍然都係繼續啦。同埋咧，我諗有假期咧，大家都會感受到嗰種 fever， 因為都會咧睇下有啲咩玩啦。所以我哋都係期待嚟緊下個星期有一天嘅假期，係咪咧？冇錯啦，呢個回歸嘅假期，然後跟住下個星期。